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8월 초 나흗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 3개 기관의 민생영역 모순분류 다원화 조회 사업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9월 11일 2026년 연변주 부녀법률보급 기층행 도난활동이 중성조선조 생태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래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11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 3개 기관의 민생영역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에 대해 전문조사 연구를 전개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양군신, 당조부석이 양서춘, 당조성원인 조보구, 부주임 왕전강과 부분 시인대 대표들은 선으로 시공안국 발해파출소, 시인민법원, 시민검찰원, 시공안국에 가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현장에서 기층 집법장소, 사법봉사진지, 지혜관리통제 플랫폼을 살펴보면서 기층 모순 사전조회, 사법편민 디지털화 개혁, 검찰 절차 권익보호, 지혜경무 원두 예방통제 등 민생 영역의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조사 연구가 결속된 후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부석이 양서촌에 주최하에 좌담회가 소집됐습니다. 좌담회에서 시공안국, 시민검찰원, 시민법원이 각기 민생영역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 전개 성과, 존재하는 문제와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회부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양군신은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안, 검찰, 법원 등 3개 기관은 민생 모순분규 조회와 사회 조화 안정 수호의 중견 역량일 뿐만 아니라 기층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지탱입니다. 때문에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장을 견지하고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을 정법 사업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사업 중심을 기층에 두고 관리를 1층 강화해 진정으로 모순을 일찍 발견하고 미리 조회하며 원두로부터 각종 위험 우환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양군 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 기재를 완벽화해야 하는데, 공안, 검찰, 법원 등 3개 기관의 협조와 연동을 심화하고 기층 관리 플랫폼과의 연결과 협조를 강화하며 조회, 중재, 소송 등 각종 자원을 통합해 군중들의 신소 요구 표달, 리익 협조와 권익 보장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합니다. 디지털화 능력 부여 능률 증대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혜 경무, 디지털화 법정, 지혜 검찰 등 방면의 건설 성과를 바탕으로 모순 분규 조사 예방 경보, 다원화 조사 처리와 고능률 조회 능력 수준을 제고해 밀접 연결, 고능률 운행, 공동 관리, 공동 향수의 사업 포국을 구축해야 합니다. 양군 씨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시종 민생 영역의 중점 난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군중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며 집법 사법 봉사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모순 분규 조회를 군중들의 합법적 권익 수호, 민생 복지 제고와 밀접히 결부시켜야 합니다. 정법 대오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층 경찰 간부의 모순 조회 능력, 군중 봉사의 전업 자질과 실전 능력을 부단히 제고하며 확실하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로 인민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향상시키고 더욱 수준 높은 평안도나 법치도나 건설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금평 법치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기층 법률 보급 사업을 참답게 추진하기 위해 9월 11일 2026년 연변주 부녀 법률 보급 기층행 도나 활동이 중성조선족 생태촌에서 개최됐습니다. 주 부녀 연합회 부주석 라성욱, 부시장 한적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주 부녀 연합회와 주 사법국에서 주최하고 시 부녀 연합회, 시당위 정법위원회, 홍석향에서 책임진 이번 활동은 정체로운 무용, 신앙송, 법치 가곡 등 문예 절목으로 막을 열고 현장에서 민법전 전문 선전 강연을 전개했는데, 정법 경찰과 현직 변호사가 사건을 예로 법을 해석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심오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보급해 줬습니다.
현장에는 또 법률보급 요희구역을 설치했는데 법률 지식 도전, 그림 단어 도전, 수수께끼 도전 등 취미 요희를 통해 군중들이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법을 배우고 법을 알며 법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활동은 또 법률 자문 봉사대를 설치하고 여러 부문이 집중적으로 법률 보급 자료를 발급하며 1대1 편민 법률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이왕의 전통적이던 일반적인 선전 강연 모식을 개변하고 몰입식 취미화 법률 보급 선전 방식으로 선전 효과를 제고하고 기층 부녀 군중들의 법치 의식과 의법 권익 수호 능력을 1층 강화했습니다. 도나시 금강호텔군 대상은 목전 황금시공기를 다 잡고 각항 건설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7년 5월이면 준공돼 운영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상은 도나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했는데 지리적 위치가 우월하고 구역 우세가 뚜렷합니다. 대상의 총 투자액은 5억 2천만 원이고 총 부지 면적은 13,000평방미터이며 15층 주체 건물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고급 호텔, 상무용 호텔, 아파트식 호텔 세 가지 업종 형태를 포함하고 있고 총 307개에 달하는 객실을 건설하며 222개의 주차 자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면 도시 고급 숙박 부대 시설의 부족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도시의 접대 능력과 봉사지를 1층 제고할 수 있습니다. 료현에 따르면 대상은 올 7월 30일에 주체구조 마무리 공사를 완성하고 정식으로 외벽 시공과 실내 부대 시설 건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목전 대상은 창문 설치 작업을 전부 완성하고 한창 질서 있게 외벽 보온 시공 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리 설치 작업은 11월 말에 전부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계 대상은 계속 시공 방안을 세분화해 외부 마무리 작업 및 내부 장식 시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질과 양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대상 건설을 다그치게 되는데 명년 5월에 제때 사용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담보해 도나 도시 문화 관광 발전과 상무 관광 봉사 승급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9월 11일 시당위 선전부 시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시우수전통문화전승발전촉진회에서 주최하고 시문화위원회에서 책임진 장편실기록 풍비 첫 발매의식 및 항일연군 홍색혈맥을 이어가고 아름다운 도나의 새로운 편장을 써내려가자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대회 시상식이 시로간부 활동중심에서 거행됐습니다. 의식에서 시당위 선전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나는 내포가 깊은 홍색 열토로 강현여 열사 등 성명 선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헌신하며 뿌리 내려 복위한 홍색 정신 제보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전시 상하는 장편 실기록 풍비 발매를 계기로 당지 홍색 사적을 계속 발굴하고 정리해 홍색 유전자가 대대손손 전해지고 광범위한 군중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여웅을 숭상하며 분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전시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위해 강대한 정신적 영향을 응집하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 현장에서 풍비를 쓴 작가 조장혜가 창작 과정을 공유하면서 다년간 탐방 조사하고 사료를 정리하며 창작에 몰두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책은 해방전쟁 시기 도나에 당을 건설하고 정권을 세우며 비적을 토벌하고 민심을 안정시킨 격동의 세월을 상세히 기록하고 강현여 등 혁명 선열들의 영웅사적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시퇴역군인 사무국 현유진, 시문학위원회 책임자들이 홍색전승, 당지선전, 문학창작 등 각도로부터 출발해 발언을 했습니다. 도서기증의식에서 회의에 참가한 영도들이 각기 시직속기관 대표, 기층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대표, 현유진 기관 간부 및 군중 대표들에게 풍비를 증정해 홍색도서가 기층에 진입하고 군중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새 책 첫 발매 의식이 결속된 후 항일연군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아름다운 도나의 새로운 편장을 써내려가자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대회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0일 동안에 거쳐 산문, 실기문학, 시가 등 130여 편의 작품을 공모했는데 엄격한 평의와 심사를 거쳐 총 31편의 우수 작품을 선별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영도들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발급하고 수상자 대표가 현장에서 창작 소감을 교류했습니다.
시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 시우수전통문화전승발전촉진회 책임자는 앞으로 계속 당지 홍색자원에 의탁해 상시화적으로 홍색문예창작, 홍색선전강연 교육활동을 전개해 도나의 홍색문화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겠다고 표했습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